天涯一条路难哎。西不拉米盘木木古，金不染色缠木扎尼，一个不独到，银个溜达西路古那，按着山岗。생각 끝이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